0: 영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9 of 8

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

넌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가 what the bed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sound you